0: 같이 가고 부르레똥땅
1: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
2: 이야 이름을 들어봐라 형 이름은 감히 허람탕이라 두꺼비 쓸게 새새끼 발톱 각각장말 서대하고 핀대 오조 하루살이 쓸게 신구름 단지에 그나 수모을 붓고 번개불에 얼른 번뜩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 꼭 지켜 할 것이다. 마오마오.

잔뜩 한 다리 넘고 귀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찢어지고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 왕고래를 흔치며 충격 벌리고 어리렁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송행행행 어느소리 산책은 뒤도 없고 단도 크진 않듯 자네가 깜짝 놀래 목으로 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인 뒤 푸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흐르